노랑 승이 뿐이라 독지지 다 마다 녹지가 디미스지가 쿨리드 장자 마카바카 우다낭하기 니미스지다 동시 이수 신지말랜당 유한 비터 아슬 야코비 무사 아슬 일리장 오바지 다망지말리 파녹부두 발랄라 아슬 파녹증다금 아이가 이들 이당지아노 알리마논 기메라 말리아스 무사 아슬 일리자야 파라스미 몽우당 아슬 녹사농아 말리 스라 파녹이 구다 스라지다 사가 니아로코 농어부 미멀 아슬 녹 안마 니그자 말리 우치 우치 아이븐다슨 아슬 다콜리아 이바 우치 우자기 나드부 마마쯤 지임라 내녹든 우치시아 머리금당 이바시디 바스바이즈가 시당 아루구농라작 승망 아스머리금당 무롱장징와 바 알리바 아루고자기 아슨든시프나 아이즈른망지 강함스앙오 이바네 다시농지 이바 아루고농지 리바이벌 모봉스미 무공시 리아스 야 아루고농라 수시 다날라 동방가 아주로 바누그롱농 따츠다랑 아이가 준비듭 사가 증르미 머리금당 무롱장농 준비양 다 살아사듬 집아 다가 알라가 드상와지 뚜루가보 망오 아루구농 대근보트 아슬 카운슬러듬 준비아 아우당 아노 머리금당당이 시디가 즐루즐름듯 이바 시디농보 무로미 뜻부지인당 즐루즈 아시고 코닥트블라바이 무장라가 무로미 뜻강시지부 바이츠부아 아이츠 아농지 바스터 아슨소리 야마이즐로 테메염 레니얼 나이케당이 즐로바 시디도 데근포트 아착당 니즈가 사요고 네모롱농 카자밈시암리 부카츠바 나이즐로바 자기 네모롱스즈 딘당 사요 다오누기 앙아드도고 나 아마 아노 오피서 카르당아 알리아스부 구다종라 그 시디농 두보다종 구닥 리마인당 니즈로 이파투아기 아스녹스르 타넬라 렌망가 인당당 쯤비어 니아시아마 렌망 아날리어 이듬지 쿠닥 아슬 몰루미 쿠닥지 장라듬츠가 사가 몰루미 야부 데츠부츠가 리어 이닥지 크리스타 마기즈가듬 오크롱 스다강시즈 모징어 드머른시바 발라라기 아슨다넬라지 강시즈 아슬 미농지 롱아가 쿠당아 마스즈 이바 리시 강시 농이 진보자 수시 렌망 가당리 아슬 이바지 아스녹 아금리 당사 크리스타 키석츠바지 리 크리스타 아키즈가덤 아수시 몰로미 드머런시말리 니 쿠다키 낭즐로당 싱아이 쿠닥차기 월 아루아 쿠리아크츠바 말리 다나이시오고 이바인당 아나조로드브라 대장자바농 신삭스마진비즈 몰루미야 아상상 다니 라이시바농이 쿨리가 시네 나이 라자로 타카르상 우츠 라이시바농 슬로 알리바 마트달리에 아농지 야 아상상 쿨리리에 다니 아슨리마농 리바이벌 밀락야마이 장로아 아슨든시 아우당 아이가디 타카르상 타금마스 라자르 타금지 시메 리바이벌 아워농 미즈 증당이 아루아 아부다카르 사라사드머 아작도 라자르다컴 시머듬리어 파눅타넬라 테디블라당알리즈 테클럼 사방이 마루듬 아이가 타카르상아마 몰루미농 아롱즈 이네지부 제빠 드몰롱미바카 주쿠무노아투쿠라리즈 사가 라자르부 아브라함 투쿠농 아중어 테블라농리아스 아스녹 몰루미 강라농이 친부자 수시 타네야마방다 종리어 몰루미 농지 드부시 드바 아첩즈 아슬뚜꾸 농증아 다우치미시아 아염든즈 사가야 다우치마방 시야 두꼬라리즈 너기봉농 너기능즈 림나로이 이바하마이 쿠닥 른망신바 수시 아르구농어리 강아블랄 야마지 기봉농 가사마 알리어증다 농아 쿠닥 아슬 몰루미 렘당즈 이바용지 라이시바농 타트마노코농 클럼미 알리어롱농아

그럼지 아 그쯔 이빠든 클럼이 바르녹 야리자드마 강건보 우녹 리드콜 소사이티 멤버지 선벤든 너클런 우녹 사사 안우 우녹게 바르녹넘 디아리아 그쯔 아지 볼런터리 피스스노 안우 가리 익시던스 디아리드 버말리 아스리바 말라 호스피탈 이프너우츠바 아스르 바르녹 야리츠바 이빠 아말라누야 우녹게 실마게 Asir patient serious patient damje hospital tungja misra doctor kurta she a new hour iba chika ano iba takje alaga kiarung ki rungra bangla oseta jongwa do rung dokor kja makhaya le idam shi sabuloa aliba kipung dam namje unoke tilathi ba agi yari chba che blinki tama asir bo utensil lama asir ano dang chiungze idam ya pinro unoke samdangar Asir ibadji unuki headquarter nakalin recourse society danga information nakatse. Tirari anu ipa malatila tiri ji yari.